0: 원옥 라디오 부부. 이사와 이리모 요구마차 무대부와 구마리리 웨바데 고리리사 라디오 부부. 용기로 꾸꾸마 부담어 구원가 부르운지 고만 연결이 조인서 부꾸마모 에누의 헤르세티 원옥 라디오 부부.
1: Gwomurade wa arusazi, wemanizo okulyanga mu budde. Kino kijja kuyamba obutakosebwa nnyo arusazi zino kwagaliza obulamu obulungi buli kadde.
0: Eyo yebadde Health Tip, wano ku Radio Buddu. Ekintabuli ky'obuyimba okuteeka mu mudu za weekend kyomuliza wano ku Radio Buddu.

0: 시 퍼치 무
1: 라디오 무치 라디오
0: 라디오 무치 아우리죠.
2: 그까지 프로그램 문나유 조무제 무코이는 이메자만이야 바바오는 유간다 넴보세스 마파타죠. 그까지 칼이라 문나유
3: 문나유